World Report is coming up next when we return. 두셔벽한 내일은 미국 710 단나 어디부터 저나 마고리 까마로 누리앵아 아쇼옥 딜루기 다마니 누나부 미가 숲 딜루기 도난가 인남누 박기요 빈미로 딜루와 루와미 720 로니토 단나 조콩아주들이 김 가오이삭도 딛디네 카라알마 암마루 김 고루니 Tamakua summa tanna inuaktoro simamanga Abraham Latining Roto Six Niak Gagurituni Koketoro Sumatidugu Parishikuni Parishikuno Tekani Kangatuapimi Tusabakanakugu Nureado Tamini Kano Isumagayakakidugu Tamatuminga Pidereario Valdianakumi Nada to see Kudlumi, Mana, seven more after the two, watching a married Lugu. Can I now? Tunga should tear it, Kudlumu.

0: 있대네. 대콩 사탈데 카니고 후리라데 아세켈레고가 구리히라군다디 다디티니 이 윌쉐고 다그나타다 인다디테레시아유네 이 카니고라가 이 고가 카니콩콩시데나소키디 이가 키나우타카디 인다크립트블레 인두 디다센시 토키약탁 이쿠예데 이예 예쇼켈레가 인다 혼데 딩스네데 요네 몰란넨스나케데가 다디테스 인두고 에구디 아타워케나구이테다 인두시 지미홉 와케헤고테가
1: 마시 마린 에디군데 케테글린데 테테고디오 군디런데 에티 군디 클레진 디소탄 데로고트나 지미 켄지 바레 하이브이 다지 페테키오네 주타 다케 케네오비 고츠나게 케츠나르게다 투탈고자 스마레르 카 디르도노 밀리언 달러스 카네테사 $400,000 $400,000 Je think that Steve McKinnon, like the somewhat engaged, you don't think that he's missing somebody that's a little on the yard, a lot of time. He says, somebody can tell you, can't you all know tell you, come with somebody so I think I'll be again. You think it's the Canada's engaged, there's some legal as you to see, can these transports and get called the minister of the day. Because Caroline Wozniak had to show you McKenzie Valley Highway community did a relative for Sakhitan. And if you tell me then, you're not there, can you go? Well, this one, you need to get the. Because the issue at the Sun Corla for McMurray, you take on it, Continue to take in the two, so can you sing it? You can do it, sing it, you can do it, so I can do it,

0: 그때 그 인데 옛날 September 이거 기회 전거 터전라 그 논다디 아 로이크타운 다이글라 저 때는 그거 돌아 대칭 터네이션 논데 다 시컨디 온라 내 해건디야 로이 다군디
1: 사건도 그 들어가고 좀치 아 좋아나 거리 그 전화자기 아 좋아나 거리
0: 어때 진 타고 있는 손에 주었네 때 강조를 할거 돈스라 알라 니타 콜로나네제
1: 아칼 나세스노 그 주제 고인 타기시 고노 카리다 신나이 고노 고노 제가 나게 가지 그러하도나 시타라 가리티라 시타르다 드루기 드기데 사주 두라가스나 사나세가 가기드웨 신디룹티 타게 나세다 두라가 허상가이 에르라투시아 이데라가 코고자사카 고노 코틴데세
0: 니 사콜로나 레제 쿨라 탄텐데가 에코타
1: 시코나다 고노 카틴다가 14에서 쿠코네소나 콜라 고노 카시나 카틴
0: 어떤은 다카이 딜라 알라 콜로기 케네 제긴데 질라니게디 니야 시메니지
1: 엘레제 세타 손 신나해 가야 세타 세가 나인 코니 고자 세타가 나인 그 에이 코니선 고자 세타 나 기제리 사타 티에 시라코노 시케라 카 12레 13 코냐 고 스타지 케고 시가리 케고 듀에 코노가 이나 코노가 이나 듀에 메테 따데 델란데 코노가 이나 듀에 네르세 세데 따데 란데 그 다데론다 오 캐류다 데치게 민니스다 데치게 지다 데 콘트나다 데치게 시가라다 다데론다 데치게 레센 사과드웨 민니스다 무 고노 온세 아베 치다 버즈 데타 데친데 조 데요 메세 치기 티티 투다지 오레 메친다 메세 트레 친데 조라 메차 고가야 이거로 다타리
0: ဒီနေ့သားသားသားမှာလည်းကလည်းတာတာကလည်းတက်တက်ကလည်း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တက
1: chigeni zile duwe di china da duwe ka tingde tina tine me tse hong a tani na tingde hong ka ta gulna ka 200 feet gulni 10 feet feet gulna ka 100 feet zoni ya gulna gandhi ka kwa gulna kore hong a gulna gandhi ta na tingde kude tse duwe ka me ke ka tenta diya na tingde ya tuna ya sulta kudi na kudi na ya Not to do it, he did cry in the tank when they got a zero cutting, To say, Kay, not it one year of time, not the Yako. Say, Kay, Kay, my narrow young kid, Kayak, this is dead like that. Can't take it easy. I got a wagon of Gandhi.
0: Catacolo, not a zen, a coach, and a son, but say, Oh, Condola, could not show it a secretly issue till it does it.
1: Sit the 25 feet, 20 feet, 5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feet, 20

이제 저는 이제 몬트리올 멤버잖아 지금 들어가 어때요 저는 세계 대전 예도 이때도 뒷담이네 해우인들 머시 그래서 어 저는 캐나다 로이 클론다이고자 틀리 캐나다 넥서비스 들어가 거의 훨씬한데 이리팀에서 코티슈라 머시 그래서 사실 뛰는데 나 헬티 다 왔는데 저기 어디 저는 좀 없이